0: 밀가루 있어요?
1: 치워 그랬어?
2: 아 그냥
3: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 쎄지! 아 그냥